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000

0: 일본 시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각국의 대응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불법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2차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했는데 이란의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과 테크놀로지,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끌어온 갈리바프 의장은 24일 SNS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이 2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불법이며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일관되게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간섭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생성형 AI의 개발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양립을 위해 정부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마련한 기본 원칙을 공표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는 생성형 AI의 개발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의 학습 방법과 데이터의 수집 수단 등의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물의 권리자와 생성형 AI의 이용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정한 조건 하에 공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내 사업자 외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일본에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기본 원칙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업자가 공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가을 적용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적재산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은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술의 진보와 지적재산 보호의 양립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한층 조치의 검토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가 사이타마현 아게오시에서 강연하고 납치 피해자 전원의 조속한 귀국을 호소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19살 때 니이가타현 사도에서 북조선에 납치됐다가 2002년에 귀국했지만 함께 납치된 어머니 미요시 씨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위해 각지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25일은 아게오시에서 서명 협력을 호소한 뒤 강연에 600명을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연에서 소가 씨는 납치된 후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을 언급하고 진전이 없는 채 다시 오늘을 맞이해버렸다며 정부는 조속히 1조 회담 자리를 마련해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협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입을 막고 손발이 묶여 자루에 넣어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를 죽이고 울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납치 피해자인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로 아게오 씨에 살며 가족회 대표를 맡다가 5년 전에 사망한 이즈카 시기오 씨를 떠올리며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꼭 돌아올 거니까 함께 열심히 하자는 등의 따뜻한 말을 걸어주셨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자민당의 야마타니 전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안이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0: 연내 회담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자민당은 25일 오후 납치 문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을 맡은 야마타니 전 납치 문제 담당상은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네 번째가 되는데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안이하게 완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납치 문제 해결을 확실히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일본의 연구력 강화가 과제인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국가공모형 연구비인 과연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의 계산 요구에서 금년도에 2배 가까운 약 4,500억 엔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굴쳤습니다. 젊은 연구자의 지원 등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국가의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인 과연비는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형 연구비로 매년 2만 건 이상의 연구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 과연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의 계산 요구에서 금년도 예산액인 2,479억 엔의 2배 가까운 약 4,552억 엔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금년도부터 증액되는 약 2천억 엔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정부의 새로운 투자 예산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연구력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하 추세인 것이 과제가 되고 있어 문부과학성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과연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현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서 젊은 연구자의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외에도 연구자를 해외에 파견해서 진행하는 국제 공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과연비를 기금화함으로써 연구비 수속과 관련한 사무 작업을 줄여 연구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25일 낮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 시설에 들어 있는 시계점에서 남성이 쇼케이스를 망치로 부수고 외제 고급 손목 시계 4개 총 약 2억 엔 상당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가게 안에 머문 것은 10초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정오쯤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들어있는 시계점에서 수상한 남자가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고 경비회사를 통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게에 들어온 2인조의 남성 중 한 명이 갑자기 쇼케이스를 망치로 깨고 안에 있던 외제 고급 손목시계 4개 총 약 2억 엔 상당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가게에는 당시 5명의 종업원이 있었지만 남성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인조 남성이 가게 안에 머문 것은 10초 정도로 그 후 도망가는 도중에 갈라졌고 그중 한 명은 전동 킥보드로 도주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도,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0: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1: 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2: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2: いいね。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카이토가돗자리한가운데도시락을늘어놓고말합니다.
0: 오벤토다요.
3: 도시락이야.
0: 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내가만들었어.자.
4: 색깔도예쁜도시락을보고감격한미아가말합니다.
1: 기래.
3: 예쁘다.
4: 탐도예쁜도시락을보고놀랍니다.
1: すごい.
3: 대단하다.
1: いただきます.
3: 잘먹겠습니다.
4: 탐은먼저계란말이를먹습니다.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3: 이계란말이달고맛있어요.
4: 미아가말합니다.
2: 카이토와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3: 카이토는정말요리를잘하네.
4: 카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0: 僕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나셰프가되고싶어.
4: 미아가고개를끄덕이며말합니다.
2: 이이네.
3: 좋지.
4: 셰프가되고싶다는가이토의꿈이이루어지면좋겠네요.
3: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0: 오벤토다요.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1: 기래.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2: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2: いいね。
3: 오늘의중요표현은이계란말이달고맛있어요.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3: 이걸배우면약간복잡한소감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
3: 는이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3: 계란말이는푼계란에맛국물과설탕등을넣고돌돌말면서굽는데요.도시락반찬으로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
3: 의원형은이형용사인
5: 甘い
3: 달다입니다.
5: おいしい
3: 는맛있다지요.오늘의포인트는두개이상의형용사를연결하는표현입니다.이형용사의경우는끝에이를
5: 그때
3: 로바꾸면됩니다.오늘의중요표현에서는아마이를
5: 아마그때
3: 로바꾸고
5: 오이시
3: 를연결해서
5: 아마그때오이시
3: 라고하면됩니다.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아마그때오이시이で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잘따라하셨어요?
3: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3: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4: 上野公園어땠어요?
5: 上野公園
3: 은上野公園도쿄에있는큰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3: 는어땠어요?과거의소감을묻고있습니다.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4: 넓고예쁘고아주좋았어요.
5: 広くて
3: 는이형용사
5: 広い
3: 넓다를뒤에오는형용사로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3: 는나형용사
5: 기레에나
3: 예쁘다를다음에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나형용사를다음형용사로연결할때는나를떼고
5: 네
3: 를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
3: 는아주좋았어요입니다.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広くて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3: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3: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3: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1: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3: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3: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 正確で便利ですね.
4: 잘 따라하셨어요?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8: 도저.
5: 도저.
3: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저.
3: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2: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2: いいね.
9: 하루상의 지혜袋.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3: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4: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3: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